0: 이사하게 샤바마 교인도사네 아니 자와시럽다 다 다리 깨와 샤네 깨와 니가리 깨와 주밀리 깨와 탐제도 다 유튜 좀 더 강동원도 잡아 있느냐 때는 여 말이 샌 타전 까시르다네 다 다변자나 자원이 깨야 돼 자원에 자도 깨워지 니야 내버세 다지 리미니스네 산제 장기 디만 잡을 교인도사네 깨워줘봐 타녀성도 줘봐 깨워줘봐 타녀성도 줘봐 사실 깨워서야 돼. 타녀성들의 마도 낭성, 창성식이 타녀성이 깨워서 조절의 마도 따든센이야 요 말이스. 따든센이야 요 말이스. 저는 따든센이 깨워매버티 싸우시려고 타제. 따든델레 양은 깨워서 응수다 편인적이 왜 있는지 가려서는 깨워서야 돼. 타녀성이 깨워서야 돼. 대신도 안다 띵은 랍시리하고 랍시 그윤 잡아 있나하고 징금인데 안다 부드벌리드 시실리야. 가사 모 얘기 좀나 티니 샤베 초기 때는 딱게 지차 진짜 최강도 강이나 뭐 코란 게 된딩네 신시시 요주 예나 제가 샤는 리뷰를 마도 때는 따고 하는 거 봐 자상가 최강도 강이네 때는 따고 레스네 따 때는 따고 마도 요주 매버 되기 코란 된딩네 신시시 요주 매버 되기 싸워 차례지 근데 이거 타녀들하고 세지면서 이거 싸워 차례지
1: The fact that Buddha Palita did not accept, does not accept the concept of intrinsic reality or intrinsic nature, even on the conventional level, is very evident by reading his own commentary. For example, when commenting on the passage in Madhyamaka Avata Madhyamaka Mula Karika, Mula Madhyamaka Karika, the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of Nagarjuna, which negates the fourfold modes of coming into being, such as the self-production and production from the other and so on, there Buddha Palita makes an observation that if we subject the notion of origination to a critical analysis, then the concept of origination becomes untenable. Yet, since things do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auses and conditions, since things do have origination, and therefore we can only understand the notion of origination or coming into being on the conventional level. So this is very explicitly stated in Buddha Palita's commentary on that passage. And also in Buddha Palita's text, somewhere we read it, I don't remember the exact chapter where this passage is found, but there Buddha Palita writes that if things and events exist by means of objective intrinsic nature, then it is sufficient to simply accept that as their, you know, as their being. Why is it then necessary to posit their identity and existence in relation to other things? There is no need for dependence. And the fact that things and events can only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or in dependence upon other factors suggests that they are devoid of, they do not exist by means of some kind of intrinsic objective reality.
0: Lengdengi, any Shengi Tanya to say, anybody? Tashi, Ludug Tashi, Kyo Kasham, the Nangi Shengi, Tanya to that, Peji, Shengi Shigiari. 봐. 신지 타녀도 제시고 의미도 다 숨겨야래. 자, 이런 의미도 자네 캐바지 대응도 와. 아, that any 반대 나와 잡에 오면 죽게 난리야. 테니 테니 돈 직된도. 대코나니다 아자자데. 직된도 있나야? 남바 든지. 아니 자네 니야 요마스 별로 감사도. 봐. 다 든도 자에 있는 자네 니야 요마스. 참 넘도 해봐도 아자자데. 꼭 타녀도에 다 든도 자네 니야 싸우는 요마스. 나와 타녀도 나서도 숨겨야래.
1: And also it is evident from Bhava Viveka's writing that amongst the four modes of origination, he does accept, at least on the conventional level, the origination of things from other causes which are distinct from themselves. And also if you look at Chantakirti's writings, he explicitly states, for example, in the Madhyamaka Avatara, supplement to the middle way, supplement to the fundamentals of middle way, where he writes that not only such as the person do not exist if you subject through critical

0: that is born, that has come to being as a result of causes and conditions, will eventually, over time, will decay and cease to exist. So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at subtle impermanence of the moment-by-moment process of change that Buddhist understands all conditioned things to be subject to impermanence. All conditioned things, phenomena, are transient and impermanent. So this is the first seal.
1: 단전에 삭베 규중 동행이 시대하리 다 뉴지에게 취 타다로 아니 동행을 시리에서 애쓰게 말해 다 뉴지에게 취 나라 야 대세니 체네 뉴지에게 취 강시 규 다 마찬가지 기대지 이봐 이나 그 제부디 규이 샹왕샤에서 와 대기시야 되게 Dribu di gyu yi xiangwaan chi yinba yindu zane gyu matakwa li jiebe Dribu di ko rengshu gyu to matakwa chadu gyu aare isi Dindu yindu gyu todu marigwa chinji logu lo Taan di marigwa li ya taan matakwa loi yon yon matakwa loi taan yon yon yon to kabare Taan yinne anta di sibe zawa chikengi marigwa xia yindu zane pejir da 친지로고도 친지로게 다 로도래 로도 셔주래 제 토미 꾸지 슈네야 머리발이야 마다볼로던데 순순구야래 네 다 간다 안다디 다 다도 짐베 로샤디 친지로로래 디데 이베 인두산에 다 머리바 친지로 로버도바 디 럭시 사소하다 럭시 대왕기 두셰베 최디 럭시 디 샹왕제 사소 Dindi yinba yindu zane, ko gyu chinji logi, lo chigi, ki dengen, lo di xiangwan zhenji, yin chinji ala, dongyue rin shiri zhebi. Sanjitam chi dongyue.
0: Then the second seal or axiom of Buddhism i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So this does not suggest that according to Buddhism, all conditioned things are subject to suffering. Within the conditioned things, one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hose that are contaminated and those that are not uncontaminated. So the contaminated, anything that i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the nature of suffering. So here, primarily, it refers to those phenomena that have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contaminated causes and conditions, such as the fundamental ignorance that lies at the heart of our existence.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although some Indian masters such as Asanga understand ignorance in the form of mere unknowing, but primarily the ignorance must be understood in the form of an active form of misknowing or distorted understanding. So this distort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lies at the heart of our causes and conditions. And so any effects that are produced by such distorted states of mind are bound to be distorted effects themselves. And therefore, in the second axiom or the seal, the Buddha states that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bject to to the nature are in the nature of suffering.
1: Yeah, yeah. 다 안 되셔 아니 저도 최소저 동시 다가 왔습니다. 다 되게 다 다들이 모티베이션 드셔 있는 자네 군답에 다도 다 와서 싫어. 자, 다 되게 그랬으면은 다 세하고 아니 계지 계지기 그 집에 다니지 처비하래. 에 풍부를 떼네 두셔봐 지금 척이 와래 레디인에 아니 천지를 지르도 주베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다시는 지르 주었어 이분도 딱 안다 아니 야 더즈 집에야 다 다하세 아니 아니 풍부 제주기 와래 풍부 가서 우리 요주기 와래 풍부 요 풍부 요주기 와래 이네 안 한줄 놀래야 아니 나 아니 신주인 몇 걸었어 나랑 나 나다 대단 영향이 미지게 나랑 나 나베 그도록 쓰자네 로리야 충치배 때문에 제가 다다 봐도

Es. Ta nyambar shasusun la digan le gomgorwa. Nyambar shati te ngang le kunzudu lai suk chanda pejegi rangshin yosu tabi kuru gomshin. Chene wada kandayani ngaranzo da dante yana yinz chene. Daban dunga mongu yoredi, chokan dunga mongu yoredi yini lachita te yinz tambe ngayeda lachita te sana yobasam di mishogwa. 당부 나제 용서디 시디 이물로 타베지지 풍금 시잔네 텔라 때네 딱베 등이 나오 냐베 나제 지급을 해 마도 다가서 그지 탐에베 실주지 풍불로 때네 따셔베 나디 방 가서 우리 그게 나오 냐베 로 슈베 철 따셔베 소리지 자원이네 말봐 이물로 시작해 명물로 타베던도 담벌 샤데버지 대인물의 야오지 샤네 산나 야오 총소나 에 르균루도 스마 투윤도 에니 나스야게 시그주 투윤도 인물의 샤데베 풍금지시 텔라 떼네 딱베 나지로리아 샤인무도가 자 딘데인데 에 인물이야 샤데베 에 풍금지시 사바치다 인물의 샤데베 스토가다 딘야라 그 떼로 걸고 고도가 나한테 땡세 땡으로 딱들어봐 나한테 닭의 풍금지지 시대야지 뭐 몰라 닭과도 차요 말이지 이네 명물이야 다 닭으로 떡이라 그래 근데서 닭으로 했을라나 니알라 마닭의 풍금지지 덕이 안돼 년린지 풍부 덕이 공로 쉬워 인마 안돼 사세 년린지 풍부 내년지 샹왕자 시대야지 빼지 파 런신 똥벌 파 가서 그래다 디땡리야 똥니 곰네 똥니 곰베 아니 냥올이야 가서 냥오점도 마세베 아니 나올래 마다보 풍부지 디디 파 나와디 드 나와디 드니 냥올 런시 똥베 가서 그래 그 똥벌 즉 차야 여버래 디터라 나올래 풍부지 디디 마다보 풍부지 디디 파 드체 딘데기 나와똥산 샤시도가 다 디앙네 똥니 녜베 로 디니 다다 되겠어요. 터시 깨와 까네 디르르 타제 우메 시수 냠바라 샤데 대앙레 시드 디니 녜베 로 디니 주시챤 아니 사구 남발이야 샤데 지금 군주도 하이 수 사다디 말에 저저리 메인데 탄탄베 탄탄바라 깽가 매발레 군소도 하이 수지 꾸르 검신 사 때도 내가 전부 도와 난 정말로 제가 정말로 우리 지금 최근 된다고 지금 멍구 여래디 이네 똥니 꽈리야 샤라 토나스케 미시브 아주 연대기도 봐 자 근데 인베 인두 대기의 공도 쉬면 되지 않니 상한 냠니 생기지나 똥이 그 따와라 냠요 여버지 내버도 거기 와라 마도 다 상아 최 내도 캐와지 쟁에 얘는 똥이 그 따와 매봐 타 매버래 다 똥이 그 따와 달래야 나게 미 자가게 다 가다 지 내줘봐 산대는 좀 나래야 섬섬의 따완 증에 여버래 우먹의 따완 증에 여버래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요 여버지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켜워진 그런 말도 무슨 그런 그 따위 양념 매등했지 생각하고 그러지 않냐 그럼 매봤다 가사의 땀이 락바 떡배 따위 연애 뒤 편기가 말해 최지 땀이 차라 그런 지 떡구요 나 최지 차라 수월해 나 무슨 그런 게다 최지 땀이 따위지 요구요 딘딘딘딘 따위 아니 가답에 시리구 인연불로 기하지 영원래야 정조스님 있으면 좀 뭐죠? 영하여 말봐. 자, 근데 인도산에 나냠네 책엔디 파르도 침베 람기 가서 그래. 님불디디 가다 냠어도 취되버지다. 콩도 취되버지. 콜도 취되버지. 우리아를 맞다. 되면은 야 처음도 와. 파르도 침베 람 냠네 책엔지 베이나 나게 내저디디 네가는 내 배적과 여 말에 거람이 정조스님 거야. 친루기 냠네 샤 다그데 다게 거라다 사는데 거 봐. 나가 냠네 책엔디 하 검시스다 나 장시식 무슨 조선 대시식이 되게 말해 그 간다 돈이 나오고 야래 자주 쓰면 고야 되면 편시합니다 와 나도 친구들 제기
tisungu yaare

대 랑당 샤데르 주. 자, 근데 이 뭐 인도다. 어. 가서 안 돼. 어다디 근데 인도 딘딘데베다 뉴메웨세 에 가서 그러면 뭐 퍼싱 커돌이야. 변나 변나 정신냥 됐어. 아주 소원은 신기 다 뉴메 쉐바디 뉴메웨세디 폐지 에 가서 그러게 예상해 봐. 대만에 나버렸다고. 팀에 레몬이와. 팀에 그래 내가부터 열대 이내 외세 코랑도 팀에 레몬이와. 얘는 타봐. 예상해 봐. 자, 이제 이르자네 드우스 드뷰 연된다. 디니 다 가서지 고소 토소소 가서 제다 간다지 사우송기 나발 샤데바다 샤데베 네가블라다 뉴메 에네 장다이 뭐 따지메디 마다 뭐 풍급지지디 딘딘데베 예상 개베 정신 대절바 근데 이제는 관자들로 냥바니 레용도 와 마지 스버 코에쳐 있는다 마다 뭐 코에쳐 있는다 다 뭐 이게 가서 우리 그게 주사를 나도 다 삼이 풍급지지 쉐지베 있는다 대 탐절로 뉴메웨세 그 절바 냐직 자상가 유지웨세 그거는 냐바도도 마세베 숨쉬 시드 신앙 니수체 윤두 그다음 신앙의 최저 탐자로 시 뉴메웨세 탐에베 시바 뉴메웨세 리버상데 예상계바 대인 남루샤드 시다지 근데 능스 그 최저 탐자로 예상계바 당신이 뭐지 자 뒤두인 거래 구성 투지 띵고지 정신 얘네 이버 떠네 공부 대시 대양 규례 도주 풍부이냐나네 소외상계 나로차 기지 캄는 망복군 전주선배 띵고르니 서수잔다 마마기 멜론 거가 잡아대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스로 얘는 나버타 진중디 코와다 양을는 대배 최참제 얘네 마게라 스디자네 다 그 중문이 오다 시기여 말에 간다이니 데 탐자로 외세게 인레 샤대바 외세 딩은에 샤요나 천루메대바 자 네 그브레니 외세달라 드마체 송대하게 루브르도 주다 깽기 사도 깨싱스 아니 가르야 되네 매다 그 옛때만에 옛다바 남이 안 갖고 매봐 따도 내댕했지 이만 이르자네 외선 드마체스 자 딘디 인디 코아다 냥엘렌데베 최탐제 얘네 마게라 자와 제네베 규모 떼어러셔 보이는 줄로 소베런신 얘네 이메치르스 예상개베런신 대만이네 나와나 소바 디탐제로 대매 아니 하루 여대봐 런신 얘네 임배칠 최탐제 런신기 냥할린 대봐 대 냥할린 대봐 대 천봉안의 융의 런신 풍봉안의 링의 상계 남르시바신의 전주사바 시의 런신 유신의 제발하무 시의 런신 원부신의 전주선배 런신 뒤신의 제발하무 시의 런신 류기 원보다 남르시바도 유의도 대략점의 전주선배 초유 런신 당시에 무신의 초묘정신 이게 나발시에버는 전주고 쓴 도주 꾸두상부정신 율 류제는 뒤마치니 최 자원모 꾸두상부정신 대단장 예내 몸바로 속으로 상제배정신 인기 대 남기주고 마이노스 정신양대서야 남기주고야 말고 그 정신이 예외로다 어다 되는시리 대 남기주고 마이노 대단 초주 뒤순다 감수로 속으로 류제는 뒤마치에베 최 탐제 랑게 셈레 그나메데스 다디 카부무드네 셈자모 소원디 너가 틈문 거 가면체 다 안다디 랑게 셈레 그나메데 소야디 다 눈메 시바텔 삼다네 티 라나 티세 티 견도 여대바 저들이 이르자네 지게도 랑스 소소 떠와네 사제 정주 디니도 지진 숨부 디니도 중어체는 디니도 시행중어 지게도 최여 탐제니 Semlin Neso, Semlin Nangal Neso, Nangani, Chile Mineso, Shinjua, Din Nanga, the Chi Nanga, the Membership, Nangananga, Nangananga, the Numevese, Numevese, the Nier, Moganeta, the Indusane, Nangani, Chile Mineso, Shinjua, Church Tamjane, Moni, Tombo, Church Tamjane, Demon and Number Tabo, Church Tamjane, Yongi, Herself, Church Tamjane, Rashingi Yang and Devil, Church Tamjane, Mobaso, Sangjabo, 예상 개발 인사 못 가네 타고 예상 개발

0: Although on the fundamental level there is the equality between self and others, the difference really lies in the number of self and others.
1: 테네 주주네 소원은 신기 에네 직전 대화 진이에바 되게 샌든 되려죠 직전 동에 진이에바 되게 랑든 되려죠 샌님 소원은 신기 에네 직전 그 감기 차다 윤기 대리 지금 이동와 표준소와 탐절로 샌든 되발레 용구야래 샌진질 되네 용구야래 에네 직전 그 감기 지기다 짬미시바 그게 지기 가서 우리 귀버 타다 나가는 신기 뱅이랑 따져보 시워 쳐져보로 통대봐 대춘절로 아니 라지번 짐비 다 가다 님이 차디야래 근데 이번 인도산에 진진이 견도 연대인데 야오 지시험시 상무시다 너도나 아니 집어란 것 되지도 투버신이 되서 니기니 캐버 떠 쏘는 신기 다때 뭐 투배원 그 구성투기 연대한다 나란주 커덤니부터 두 상무시다 뭐 있는다 전에 두려움 매번 인도산에 네 강경한 거 주머스럽나 아니 나란소 장치만 집에 진지기 샹왕을 당시에 아니 진진 컬볼 때버리 장치만 집에 진지다 다도 집에 된진이 분들이 천진 난게 양천 때부터 때버 인도산에 커든 들때 내 때버리 아또뭐 투명 뭐 세당 잡아 뒤에 장치만 집에 님이 쓰네 샹치만 집에 탕도랑 샹치만 집에 공부 탐에도 빼버 내버리 나가는 신기 당진리야 니미수세 아니 당진기 간다 아니 님보 담에도 싫어올라 이 공부 소리 잡았다 대왕기 이는 어떤 것에 연대군데 뒤 중앙이 말해 어떤 것에 연대군데도 귤왕 지금 이 귤심어놓고 아마 뒤 중앙이 드네르비 관에다 진진이기 견다 연대도 야오 싶어 삼리야 참으셔
0: So having recognized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and also having realized that the difference lies in the number of beings involved, one develops a strong wish to relieve other sentient beings from their suffering. And then here next,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what is stated in Shantideva's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Bodhicharya Avatara, where Shantideva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that all the problems and the adversities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f self-centeredness. And all the joys and the happiness and prosperity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r effects of the thought cherishing others. So by reflecting upon these statements, one needs to reflect deeply upon the shortcomings and disadvantages and the drawbacks of the thought that cherishes one's own well-being alone. And what are the benefits and the virtues of cultivating the thought that cherishes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And then when you do that, then you will appreciate what Shantideva sums up in the same text in the following, where Shantideva says that what more is need to be said. Simply compare the fate of the childish whose concern is only with one's own self-interest and that of the Buddha and the Buddha, the fully enlightened one, whose concern is for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So as Shantideva points out, that if we simply compare where we are as ordinary beings and the fully enlightened Buddhas, the difference between us is really the indication or the result of the difference between cherishing self-centeredness and cherishing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So, our own situation of remaining continuously in the unenlightened state is really the function and the consequence of still perpetually being caught in this continuation of self-centeredness, whereas the Buddhas and the Bodhisattvas, they have reversed that process, and in the place of cherishing one's own self-interest, they have replaced that with the thought cherishing the welfare of other sentient beings. And it is because of that reversal in the process, they have the Bodhisattvas have already

0: spontaneously come into being within the great equanimity of unexcelled Buddhahood, with no judgment of affirmation and negation, the wheel of existence itself has existed right from the beginning as the nature of unexcelled Buddhahood, sharing the characteristics of Nirvana. It is therefore the characteristic mark of the result and the manifest actualization of this wheel of atonement of inexhaustible body, speech, and mind, which is the ultimate purpose. So, by explaining the three characteristics marks, then the text goes on to explain the interrelationships and also the purpose and the ultimate purpose of these various stages. So His Holiness was saying that he's not going to elaborate on the text itself, partly because we have not much time, and also partly there is an expression that one teaches the text, one comments upon the text like an old man chewing. So you swallow the hard bits and chew the soft bits.
1: Daddy, what is it? Oh, did you? Daddy, tell us. Nyamba da nyaya nyamba da zhubar chenpyu tun lunyi zhubar gyube nanjo la zhombar chao sta de nyamba haza nyamba nyanyi nyidru chi da xaro da zhubar zhubjin si ta de mungi choga xing ta choga su su su li ya nyidru yang la xi jada mada yongde ge duwa ta de li sungu yasare ta la nyamba da nyaya nyamba da zhubar chenpyu tun lunyi zhubar gyube nanjo la zhombar chao ta la nyamba ni cheng shu sim xieba de si 다 돈이 뭐야? 가사. 당부 돈이 성출돼 산다고. 데려 용도 왔다 데려샤. 단디 땅 알람이 슝기 돈이 뭐야? 삼월월이야. 외색이 냠되니 돈이 뭐 시작하고 그래. 되면은 알람이 제주 성기가 말해. 다 그 뒤에 육매 외색 과차 제제. 엔 뒤에 다 돈이 뭐야 지금. 다 정주 냠바니 정주 sim sheba de, tenyan chue tam she, yene sang gebe rangshin tu seya ge ta, ye sang geba as tegi kondu sheba na shin she, tam she da, nyungme rarba. Madagwa chue di, taiga rabe na sang ge re si ni, sang ge rangshin si lewe, ko taiga kwaya kao duwa. Da ko du seya, gyuliya sam ta ni, kwe rangshin ru da, kwe gunzobe rangshin ke tardu du siba yin na, nyungme sheba le sha deba chegi. 살에 샤데바스 근데 이 인도 예상계 봐서 되게 고르시면 사실 대한 최대 예네 상계의 정신도 람지 주지 님비 쯧스면 버 떠보 오 전에 그 예상계의 인도 전에 배나 다를 줄라메 즉 들으면 나 용도와 들을 사제지 하면 샤버 샤버 중세면 야단이라 양도다 나 나버트 뭔도 경기 급리야 패지디 동아 두목 동일 맞아제 각제 잡아야 자리이나 각자디 응아리 시사야요 말이 각자 동바디 시야 샤버지에 말이스 저 지들네버 대신도 늘레 리그르체니 냐버 샤고레스나 동아 투문기 다 다와도 잔셰 귤라메 그도라 점을로보 와니다 연대는 신이든 실사 디 땡네 마스 땡니 신식지 찍벌리고도 뭔도 징스다 귤라메 신자도 찍벌리 다디 나도 야 젠셰베이나 세샤타오 어고 뉴메웨세 데 다다 아주 시네고 뉴메웨세 대당 드부산지세 뉴메웨세 탐지체베 이신이부데 미 트마드 제마제 데 네고 토네데 캬바다 요레디 이네 싸와 웨싸와 가서 우리 그게 정신이 트메 그래마뇨 뭐를 트메 레마뇨 찌부찌부 다다 낸주르 여순야로 낸주르 매순야로 먹고 죽어도 와 폐지 유지에 살았잖아 낸주르 매 유진주에 살았잖아 뭐지니 시잖아 낸주르 여 뭐지니 시잖아 낸주르 매 되는 거 제가 알아대요 예상해 봐 세다 뒤인 말에 최소지 얘는 상계별 신도 남기 주지 님이 쳇으면 벌 또 보고 Nyanyanpati danyi tharishyabati, tedebi nyungmeyweze dini shilag nabala shadeba. Mungula gulus shadeba. Nyanyanpati danyi tharishyabati, tenyang chwe tunze yene sang